0: 지금 너보다 연락이 더 빠르게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
1: Ladies and gentlemen, here's a feature taped for us in England by Ringo Starr, Paul McCartney,
2: King Ed Rock,
1: John Lennon,
2: MC Avenue, DJ,
1: and George Harrison.
2: Hold it now.